시와막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이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개장터 신경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개 나루에 아흘의 나를 찾아 바꿔본 판은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무려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